0: the Son of God, for all your boundless grace.
1: Beloved friends,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our show, The Little London Vegan, Claire Avery, A Journey of Compassion, Community and Conscious Living, Part 2 of 2. Coming up next is
2: Master Grants an Audience to the King of War, Part 3 of 6, on Between Master and Disciples, with subtitles in many languages.
1: May your own journey, whatever form it takes, be enriched by community and filled with the joy of compassionate discovery.
3: Being vegan, having peace, doing good deeds, life is a feast.
4: The true being will appear from Shihu. In this time of terrifying upheaval for humanity, remember there is a hope. Prophet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told us that God will send us a safe raft to reach the shore in the midst of fierce storms.
5: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어리석고 우둔하며 맹목적이고 도덕과 윤리에 무지하며 조국의 흥하고 망함을 풀과 지푸라기처럼 하찮게 볼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재산을 두고 싸우고 부부가 이혼할 것이며 태양과 달이 희미해지고 하늘이 뿌연 먼지로 뒤덮일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다. 천지가 지진으로 흔들리고 불이 날아다니고 땅에 떨어질 것이다. 세 가지 재난, 홍수, 화재, 풍해와 여덟 가지 고통,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전쟁, 폭력, 홍수, 화재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여, 때 말세가 된 것을 아는가?
4: We can lean on the Savior, the Messiah, or King of all kings, to guide us to safety and our heavenly home.
6: 어서 오라 피난처로, 불로 불사이 신선의 세계로, 남중국해 동쪽의 자색 천국의 빛이 가득한 섬에서 세계의 만민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것이다.

0: 시후에 나타나는 진인으로 인해 모든 성자와 불사신 그리고 천신들이 천상의 군대를 통합할 것이다.
1: Amazing. Here, Namsago has named the exact location where Supreme Master Qinghai, Vegan, is from, Shihu. Why is this Shihu the one in Taiwan or Formosa and not elsewhere in the world? The seer, Namsago, gives us more clues.
0: 계룡산 가불각에서 자색 천상의 빛이 태양을 관통하니 하늘에 선홍빛 무지개가 가득하다.

0: To learn more about Claire Every Vegan, please visit thelittlelondonvegan.com.
1: World vegan, world peace, must be, that's it. All glory and love to the three reunited, utmost powerful, God, King Kotu, and the Son of God, for all your boundless grace.
0: Beloved friends,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our show, The Little London Vegan, Claire Every, A Journey of Compassion, Community and Conscious Living, Part 2 of 2. Coming up next is Master Grants an Audience to the King of War, Part 3 of 6, on Between Master and Disciples, with subtitles in many languages. May your own journey, whatever form it takes, be enriched by community and filled with the joy of compassionate discovery.
2: Being vegan, having peace, doing good deeds, life is a feast.
3: The true being will appear from Shihu. In this time of terrifying upheaval for humanity, remember there is a hope. Prophet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told us that God will send us a safe raft to reach the shore in the midst of fierce storms.
4: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어리석고 우둔하며 맹목적이고 도덕과 윤리에 무지하며 조국의 흥하고 망함을 풀과 지푸라기처럼 하찮게 볼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재산을 두고 싸우고 부부가 이혼할 것이며 태양과 달이 희미해지고 하늘이 뿌연 먼지로 뒤덮일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다. 천지가 지진으로 흔들리고 불이 날아다니고 땅에 떨어질 것이다. 세 가지 재난, 홍수, 화재, 풍해와 여덟 가지 고통,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전쟁, 폭력, 홍수, 화재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여, 때 말세가 된 것을 아는가?
3: We can lean on the Savior, the Messiah, or King of all kings, to guide us to safety and our heavenly home.
5: 어서 오라 피난처로, 불로 불사의 신선의 세계로, 남중국해 동쪽의 자색 천국의 빛이 가득한 섬에서 세계 만민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것이다.

0: 시후에 나타나는 진인으로 인해 모든 성자와 불사신 그리고 천신들이 천상의 군대를 통합할 것이다.
1: Amazing. Here, Namsago has named the exact location where Supreme Master Qinghai, Vegan, is from, Shihu. Why is this Shihu the one in Taiwan or Formosa and not elsewhere in the world? The seer, Namsago, gives us more clues.
0: 계룡산 가불각에서 자색 천상의 빛이 태양을 관통하니 하늘에 선홍빛 무지개가 가득하다.